난조는데 의사가 불안해. 아, 불이 생긴 봐. 불안해, 하우디, 벙그라, 매수, 터미, 매구, 난 일레, 풍물, 난 이해, 눈이, 밤, 물, 삼보, 도야, 의사가 불안해. 아, 불이 생긴 봐. 민은 조, 미, 조, 내, 민디, 바, 조, 나, 내, 조, 내, 안, 조, 나, 조, 내, 하라, 자, 삼, 조, 내, 조.

견디맨. 견디맨 우라니맨 고와와니 데마니 폴라니미 지가니 견디맨 콜레이디 니브리 누와나니 견디맨 코갈레 바바 세누스카니 모다라니 갈레 바무 마히 fili yelliti mbadi mum manore mawde wodal dum gel wel sindi galle bam ha winde yewnde roni dum maadi en wonti baade ngore musnde.

0: 절절 당함낸 한 여벨라야 남사 경기 마다라로 갑자메라
1: 요하나 사랑하리 내너여 꾸댄 아마 두 사람을 줘야나 자켓 마과라야
0: 에이 마지마로 사적게 너저야 와롤 가듯이 마다 마마 지니 마디 발롤 꾸젠